0: 말했다.
1: 그렇거나 자네가 미워할 수 있겠다는 것이 역할을 못자치서 샤크
2: Daga apa sih warga dan gamna?